닉네임 준희빈님 청하셨던 곡이었어요. 존영의 감사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들 쭉 끊지 않고 주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고요. 메리 제인의 만유의 주제 그리고 닉네임 추억님 청하신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곡은 뷰라 음반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허유미님 청하신 곡 지선의 충만 그리고 소나무님 청하신 곡은 한웅재 일상은혜고요. 여기 한 곡 더 김범수의 은혜로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김범수의 은혜로 방금 들었고요. 소나무님 청하신 한웅재 일상 은혜, 그리고 허유미님 청하신 지선의 충만, 앞서 추억님 신청하셨던 곡은 뷰라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메리제인 마뉴의 주제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우리말 고빗사위는 일에 성패가 갈리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뜻합니다. 암벽 등반가들은 난도가 높은 구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베테랑 등반가이자 기업인은 고빗사위를 넘을 때 새소리도 물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는 몰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바로 그 몰입의 힘으로 돌파구를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버티기 힘든 고빗사위가 찾아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붙잡을 것 하나 없어 보이고 당장이라도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순간입니다. 세상은 그때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속삭이며 뒤처진 형편과 불확실한 미래라는 잡념 속으로 우리를 떠밉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고빗사위야말로 세상의 소음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몰입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숨 막힐 듯한 고빗사위 앞에 서 계신가요?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분께 완전히 몰입하는 믿음의 순간 위기는 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들었고요. 앞서 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그리고 김명식 피처링 헤리티지의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러브의 시선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고비사위를 지날 때라는 글이었습니다. 숨막힐 듯한 나의 인생의 고비사위가 찾아오는 순간 그 앞에 놓여있다면 기억해야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자고 그 위기가 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일에 함께한 이 시간 오늘 마지막 곡은 이한나님 청하신 곡이에요. 심형진 나의 하나님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하십시오.

0: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러브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손영진의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축복송으로 인사드린 지 3년하고도 한 달. 자,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을 걸어 본 시간이었는데요. 찬양을 전해드리는 이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공감의 사연들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이 찬양으로 다들 힘내시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던 여러분들의 마음 소중하게 잘 받고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가게 됐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CCM 캠프라는 CBS 표준 FM 또 조이포유를 통해 동시에 방송된 김은영의 CCM 캠프로 밤 10시에 잠 안 오실 때 찾아와 주시고요. 또 차 운전하시면서도 표준 FM 라디오도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접속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신 거 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들 오늘은 1부와 2부 모두 이삭줍기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축복송 마지막 걸음 함께해 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축복해 주시던 귀한 시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시는 CCN 캠프 프로그램 또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조세엠님께서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항상 은혜로운 진행에 감사드려요. 또 7361님께서 이제 서울 98.1 라디오로 CCN 캠프 함께 할 수 있어서 지난번 보내주신 마늘빵도 맛나게 잘 먹었어요. 또 밤시간에도 잘 들을 것 같아요 하시며 주여 이 죄인이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무엔의 찬양 그리고 주여 이 죄인이 이 찬양은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님께서는 송탄 중앙 침례교회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송북시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 믿게 꼭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사연도 항상 감사하고요. 딸기 바구님께서는 성인 발레 수업 들으신다고 스트레칭도 하고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항상 근육 이완이 필요하잖아요. 편안한 스트레칭의 시간으로 쉼의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쉼이라는 찬양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CCM 캠프 초대 DJ이셨던 하덕규의 쉼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덕규의 쉼 전해드렸고요.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린 주여 이 죄인이 그리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신청곡은 오늘 나무엔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7488님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들어요. 밤으로 가시나요? 아 밤에도 찾아가겠습니다 하시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 신청곡 여정 써주셔서 한나형의 여정으로 함께할게요. 1001님께서는 찬양 듣고 있으면 감동이 와서 눈물도 나고

은혜가 많이 되어 저의 최애 방송이었던 축복송 너무너무 감사한 방송이었습니다. 영원한 팬이에요. 늘 함께 할게요 라고 하시며 CCM 팬프도 응원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3남매 아빠님께서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주일에 이 찬양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There is no rain so sweet on earth라는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CCM으로 한 곡 더 돈 모엔의 God is good all the time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돈 모헨의 찬양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리고 앞서 Flying Colors의 There is no name so sweet on earth,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한나형 여정이었습니다. 추억님께서 늦은 시간이라 힘드실 텐데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지치지 않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이은주님도 어메 개편이라고 하셨어요. 늘 주님과 함께 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을 응원곡으로 써주신 분이 정말 많이 계셔서 오늘 1부 끝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아가파 워싯 웨이메이커, 그리고 연주곡도 함께 하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들과 함께
1: 김은영의 축복송 주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왠지 하늘에서 멋진 천국 잔치가 열릴 것만 같

있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사랑스러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껏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꿈꾸게 하는 주일에 나누니까 더 메시지가 와닿는 것 같아요. 한스밴드였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너무 귀여운 목소리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강명식과 남궁송옥의 헤븐 메들리 역시 맨 마지막에 세상 무해한 아기의 웃음소리로 마무리되는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보내주신 여러 사연 중에 특히 오늘 이제 축복송 마지막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신 사연도 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또 써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라니님, CBS 개편으로 은영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써주셨어요. 이상하게 먹먹하고 때론 언니 같고 때론 친구 같았던 방송, 힘들었던 지난 1년 축복송에서 들려주시던 찬양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꼈고 기도할 수 있었답니다. 은영님 늘 감사드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루아흐 엘로힘님께서는 My Life is in Your Hands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 곡 준비하고 있어요. 캐시 트로콜리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조세핀님께서는 은영님께서 CCN 캠프 가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새로운 느낌이겠죠. 또 친절한 목소리로 기분 좋게 잠들기를 기도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be here for you 라는 곡을 남겨봅니다 하셨는데 준비해봤습니다.

해외 CCM으로 먼저 캐시 트로콜리의 My Life is in Your Hands 그리고 마이클 W. 스미스 I'll be here for you 조세피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프레쉬님 신청하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한 곡 더 주가 일하시네 전해드렸는데 이 곡 역시 신청곡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순례자님께서 아쉬워요. 그래도 은영님 축복합니다. 하시며 써주셨던 곡 오늘은 김브라이언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어요. 서혜신님께서 낮 시간대마다 밭이든 집이든 어디든 은영님 찬양 채널에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님께서는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남겨주셨어요. 김미용님 일하면서 늘 들었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신청곡도 남겨주셨습니다. 조윤현 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친정아버지 아프셨던 사연 또 집사님 사연 소개받으면서 찬양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는데 부르신 곳에서 더욱 빛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응원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신청하신 곡도 이어서 들을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비앤브리지의 찬양 이주일 이명로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마커스 워십의 찬양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부르신 곳에서 앞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히즈 윌 예수나의 치료자 비엔브리즈의 찬양 신청곡 꼬꼬무 해봤습니다. 윤스님께서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제 입사해서 1년 되었는데 직장 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찬양 들으며 묵상하며 은혜 많이 받았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곡 써주셨는데 자 오늘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우리 역전시키시는 주님 의지하고 기대하며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끝곡으로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I need you more 키워커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부터는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또 조이포유로 김은영의 CCM 캠프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모든 날이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자신의 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것과 규칙을 세우는 것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더 많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더 쉽게 단념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방법이다. 레오드 빈터의 호프만의 허기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 코길 여사는 1836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토목기사로 1857년 캐나다 철도 건설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주해 온타리오주 사니아라는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사니아에서 코길은 두 언니와 함께 사립학교를 세워 운영했는데 감성이 남달리 예민했던 그녀는 많은 시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참여한 철도 부설 공사가 6년 만에 완공되자 그의 가족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에서 코길은 가정교사를 하면서 역사 소설과 시들을 발표해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7살 때인 1883년 부유한 상인이었던 해리 코길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6권의 소설과 여러 편의 연극 대본 그리고 상수리 나무와

통나무라는 시집을 남겼습니다. 이 찬송 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으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입니다. 이 찬송가 곡조는 루웰 메이슨이 작곡한 것으로 그의 찬송가집 노래의 정원에 수록돼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조명과 충성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 되리니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중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여러분 요즘 책 많이 읽고 계신가요? 솔직히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짧은 영상 하나 넘겨보는 게 훨씬 쉽고 편하죠. 그런데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는 책을 읽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글자를 읽고 뜻을 연결하고 기억을 꺼내고 감정까지 만들어내느라 뇌가 아주 바쁘게 움직인다는 건데요. 영상은 이미 만들어진 장면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독서는 내 머릿속에 직접 장면을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의 길을 새로 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꾸준한 독서는 기억력 향상은 물론 스트레스까지 줄여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휴대폰 좀 내려놓고 책 한 권 보면 어떨까요? 교회 다녀와서 성경이 책 중엔 또 제일 좋은 책 아닌가?

묵상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말씀도 많이 읽고 또 깊이 읽고, 깊이 읽으면 이제 머리에 난리가 나는 거죠. 또 완벽한 책. 예, 그렇지만 그 외의 책들도 많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만큼 사람을 가장 깊고 넓게 또 잘 살아내게 해주는 방법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주일 일부 문을 열었어요. 루시님도 찬양 좋아요, 주일 아침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하시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루시님. 네, 이렇게 처음 그동안 안 들어오신 분들도 오시고, 교회 계시면 조이포유 알려주시고, 레인보우 앱을 깔고 조이포유 듣는 법까지 좀 알려주세요. 봉을리로님도 오늘도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 생각하며 오후 시간도 파이팅! 아멘! 자, 예람 워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장윤영 내 노래는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요. 오세광 최인혁입니다.

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람 워십의 찬양 들으셨고, 내 노래는 예배, 장윤영. 또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요. 이 노래는 또 오세광 씨 작사 작곡으로 제가 불렀습니다. 자, 주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요. 성가대, 주방, 교사, 또 뭐 있죠? 주차 관리, 또 등등 많은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 서로 옆에 분에게 레인보우 알려드리고 조이포유 정확하게 24시간 찬양 방송이 있음을 같이 듣자고 권해주셨으면 안 잡아먹지 꼭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질 않습니다. 아라도님부터 하는데 제일 어렵죠. 제일 늦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 옆에 분과는 삶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를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닮아가는 날마다의 디벨로 발전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감이 없으면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전도의 수월이라는 말이 적합한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아라도님 힘내세요. 네. 주양기님.

바로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장님 스트레스 받지 않게. 감사해요. 자, 정관홍 미라클 제너레이션 찐남매 워십이에요. 파도를 넘어 타이니 에코 주사랑이 날 숨쉬게 한 곡 더 갈게. 서현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젤젤젤젤로 행복한 방송국 네, CBS JFM입니다. 자, 오늘은 연주곡 보내드려야 되는데 송우령 목사님과 이한진 형제, 아예 뭐 더 말할 필요 없는 실력자들이죠. 트럼펫과 트롬본의 연주로 하나님의 은혜 준비했고요. 노래는 오늘도 여러분이 해주세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네, 송우룡, 이한진, 하나님의 은혜 연주였고요. 그 다음에 트루바의 그래도, 워킹의 기대까지 듣고 왔습니다. 베토벤님이요, 얼마 전 공사 현장에 다녀왔는데 작업자들이 햇빛에 노출되어 안쓰러워 위로의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하시면서, 멋지세요, 잘하셨어요, 정말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마미님, 에어컨 잘 고치셨나요? 네. 이제 뭐 에어컨을 빵빵 틀어야 될 때네요. 선풍기도 저희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요. 방에 이렇게 또 놔줘야 되니까 말입니다. 아이고, 장지영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예, 이렇게 하시면서, 예, 이렇게 좋은 글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네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오늘 교회 계시면 꼭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듣고 은혜 받으셨으면 또 나에게 가장 믿음의 친구 동역자들에게 알려준다면 그들도 너무 고마울 겁니다. 레인보우 같이 옆에서 깔아드리고 또 조이포이 어떻게든 또 알려주셨으면 참 참 좋겠습니다. 자, 헤븐 메들리. 네, 남궁성호가 강명식이 천국의 노래를 부르고 저는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저씨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으면서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김종삼 시인의 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윌러브의 다시 일어난. 예, 정말 그냥 간절히 소리 외치며 찬양하네요. 2부 주일 시작됐습니다. 달려와 주세요.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정혜원, 넌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준아의 힘님이요. 출첵 매번 못하지만 매일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남편이 이제 회사 생활 접고 주의 전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택시 운행. 제가 그동안 왜 버스로 알고 있었을까요? 예, 택시 운영을 하시는 거군요. 제 친구도 예, 서울에서 택시 운행하는 초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 갈 때에서 한번 공항에 가는 거 일부러 해서 불러서 돈도 좀 더 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마운틴 사나님 반갑습니다. 아버님 그 모시고 있는 추모공원에 다녀오며 살아생전 전도 못한 죄 회개하며 아 그러게요.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자녀라도 잘 믿고 또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네, 토닥토닥입니다 진짜. 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길승 나의 간절한 신현진 그리고 시와 그림입니다. 나의가 계속 가네요. 나의 피난처 예수 러비미 하나님의 열심까지 듣고 올게요.

이거 같대? 주일에 이거 같대는 오래전 찬양들을 주로 더 많이 새로운 곡보다는 오래전 찬양을 더 많이 보내드리고 있죠. 네, 오늘은 주찬양 선교단의 주를 만났네라는 곡입니다. 소리엘을 리메이크 하기도 했지만 원곡으로 네, 주찬양 선교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듀엣이고요. 주를 만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곡 들으면서 우리 처음 주님 만나고 고백했던 고백들 찾아오고 첫사랑 회복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이 곡 어때 주찬양 선교단입니다. 주를 만났네.

네, 주를 만났네. 주차장 교단. 아, 들으신 기억들 기억나죠? 예. 그리고 이어서 이슈가 이샤에게, 네, 김보규, 이상혁, 이시연, 오종훈 등등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불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스도의 계절, 정말 그리스도의 올바른 그 계절이 교회 안에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영의 목소리로 오늘 끝곡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0: S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림이란 뭘까? 그림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동사이기도 한 말이다. 나는 이런 구조의 말들이 좋다. 꿈을 꿈, 삶을 삶, 그림을 그림. 이런 말들에는 결과와 과정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뜻이 읽힌다. 이런 의미에서 그림이라고 하면 대개 종이에 남는 결과물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행동, 더 자세히 말해 그리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의 변화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기어 변환을 하듯 그림을 그리는 동안 사람은 다른 시간 속을 걷게 된다. 글그림 작가 김한민의 그림 여행을 권함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0: 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주일 오후가 되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면서 지나온 한 주간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는데요. 가끔 기도가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기도가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말을 쏟아내는 거라 생각하곤 하죠. 그래서 정작 마음이 너무 지치거나 큰 고난을 만나면 주님 앞에 앉아도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은 함께 사는 삶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교과서로 바로 시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은 사람의 빈약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다 달아버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 그저 시편의 구절들을 조용히 소리내어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오늘은 내 서툰 언어를 조금 내려놓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시편의 고백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노래 시편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나훈영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소프라노 박혜상의 찬양으로 듣고요. 말로테의 곡 주기도문 영락교회 시온 찬양대의 공연실황으로 함께합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시편 42편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 에스더 디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마라나타 뮤직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나훈영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소프라노 박혜상의 목소리에 이어 말로테의 주기도문, 영락교회 시온찬양대의 연주실황으로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17세기 독일 작곡가 하인리히 슈츠의 시편가 Der Herr ist mein Hirte,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1975년에 창단돼 100년 넘게 찬양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독일 바이에른주 리겐스부르크 성당 찬양대의 연주로 듣고요. 시편 121편을 바탕으로 만든 I lift my eyes,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케이슨 크리스틴 게티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제네바 시편가의 시편 100편 선율을 기반으로 한 고전 찬송을 현대 켈틱 스타일로 재해석한 올드 헌드레즈, 땅 위의 모든 백성아 찬양하라, 켈틱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Der Herr ist mein Hirte. 독일 바이에른주 레겐스부르크 성당 찬양대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I lift my eyes. 케이슨 크리스틴 게이트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Old Hundreds. 땅 위의 모든 백성아 찬양하라. 켈틱 워십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이 주의 뜻을 배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를 간구하는 시편 143편 6절에서 10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셀라.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편 143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아이누삽 창단의 연주였고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조수와 신현주의 목소리에 이어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아르카다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김서진 님이 보내주신 김수지의 행복 그리고 배고픈 고질라 님이 남겨주신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들려드려요.

오늘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본회퍼 목사님이 남긴 글 중에 마음에 오래 머무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대신해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대목입니다. 주일 오후 혹은 홀로 마주한 삶의 자리에서 시편의 한 구절을 조용히 묵상할 때 그 기도는 나 혼자만의 외로운 읊조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슬픔과 기쁨을 겪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드려주시는 가장 든든한 기도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시편의 구절 하나를 마음에 품고 가만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목소리에 얹어져 우리 삶을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주일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0: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 올포원에 주신 축복에 힘입어서 올포원이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0회 특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세 분과 또 올포원 패널 분들 오셨고요. 2부 시작을 이렇게 멋지게 열어주신 분 누구신지 진짜 궁금하실 텐데 올포원의 숨은 보석입니다.
1: 네,
0: 매회 찬양할 때 저 카메라 뒤편에서만 계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와라. 아무리 초대라도 안 나오시다가 오늘
1: 반주만 해주시는
0: 오셨어요. 네. 네, 김문주 자매님 그리고 정상원 형제님 오셨는데 두 분이 부부 사역자십니다.
2: 진짜요?
0: 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개인적으로 팬인데 그 오벳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어떤 뜻이고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3: 네네. 저희는 오벳이라는 그 CCM 싱어송라이터 듀오로 활동하고 있고요. 디귿 받침이에요. 시옷이 아니고. 네. 주의해 주세요. 어디 이렇게 저희가 집회를 가거나 사역을 가면 항상 시옷으로 써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디귿 받침 오벳이고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개가 들어갔는데 그 집이 복을 받게 됐다는 그 이야기에 저희가 크게 감명이 되어서 오벳 에돔이라고 할까 하다가 뭔가 어감이 조금 이상해서 에돔은 버리고 오벳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네.
1: 근데 오벳이라는 팀은 제가 그래도 선배잖아요. 이 CCM계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알려진 실력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그 찬송을 좋아하는지 찬송가 음반도 출시를 했었어요.
4: 네. 그 저희가 정규 1집을 코로나랑 같이 발매를 하고 나서
1: 네. 아, 정규 1집이 코로나였어요?
4: 네, 네, 동시에 발매했어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저희 음원들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찬송가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단순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또 졸려요. 그래서 네네. 오벳의 음악을 듣다 보면
1: 저랑 비슷해요.
4: 찬송가인가?
1: 잠잘 때 듣는 음반. 네.
4: 그래서 같은 결의 이제 음악 찬송가 안에 그런 음악들이 많아서 그 찬송가들을 좀 편곡해서 앨범을 발매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에 발매를 했었습니다.
0: 그 찬송가를 멋지게 좀 편곡한 음반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저희 선곡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평소 사역하시듯이 또 이렇게 패널분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어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포원 하면은 떠오르는 세 가지가 있죠. 삼총사 목사님, 문답 토크, 그리고 찬양의 은혜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300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찬송가를 불렀어요, 우리가. 어떤 찬송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5: 저는 이 찬송을 부르다가 그 가사가 가슴에 콕 박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굉장히 기억에 또 남고, 이 올포원에서 이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찬송가가 이렇게 많았나? 네, 놀라게 되더라고요.
0: 맞아, 맞아. 네.
6: 이게 중복해서 부른 곡도 있지만 제가 그때 세어봤을 때 보니까 한 289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2회 때부터 쓰셨는데
1: 잘 됐네. 이제 300회인데
6: 그러니까 중복된 거 빼고 한 거 맞아 싶은데 아마 네. 방송 최다 기록이 아닌지 또 생각이 됩니다. 네.
7: 찬양사역자님 저도 사실 처음 알게 된 찬송가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 평소 생활할 때 자꾸 이렇게 막 흥얼흥얼 떠오르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1: 사실 제가 좀 이제 가사가 사실 개정된 가사가 입에 안 붙어갖고 되게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0: 사실은 이 방송이지만 이 녹화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울컥한 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찬송가는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딱 주는 힘이 있어서 목사님들은 어떠셨어요?
1: 옆에서 찬양 들으시면서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0: 김한원 목사님이 제일 사실은 저의 힘이
2: 진짜.
0: 돼요.
2: 네, 정말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그냥 절로 저는 아멘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네. 대단합니다.
1: 오늘 진짜. 첫 곡 부르는데도 옆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심각하게 찬양을 부르셨어요.
2: 정말, 네. 네. 네. 아, 정말 장난 아니에요.
0: 저는
2: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근데 진짜 그곳에 있고 싶었어요.
1: 아. 끝나자마자 네. 바로, 아멘.
2: 찬송 그 정도는 아니에요.
1: 네. 차진이 목사님. 네.
3: 저는 그 찬송 그 자체도 은혜스럽지만, 녹화하는 걸 보잖아요. 네. 그 한 곡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데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다시 찍고 다시 찍고 싶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나도 좀 설교를 저렇게 성의껏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찬양사역자들이 참 귀하구나. 뭐 앞에서는 몇 번밖에 안 되지만 저걸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옆에서 보면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4: 김정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 사랑은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1: 멋있다.
4: 찬송은 부르기 전까지는 찬송가 아니다. 사실 찬송가 자체가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그 사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주 뭐 슬픈 사연도 있고 대개는 거의가 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피어난 꽃 같은 게 찬송가니까 그 자체가 은혜롭지만 그러나 불려주시는 분들 찬송 사역자들이든지 뭐 하다못해 뚝배기 깨지는 소리로 할머니가 불러도 찬양은 은혜로운 것 같아요. 또 여기서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시청자분들도 아마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실 텐데 올포원의 너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랑을 보내주고 계세요. 근데 300편이 방송되도록 설교와 찬양을 통해서 참 은혜받았다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들 좀 정리해 보셨나요?
0: 궁금하시죠?
1: 네. 네.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5: 올포원 시청자들의 특별한 시청 소감.
0: 댓글 타임.
1: 이거 우리 방송 뭐?
6: 그럼 이제 저희는 뭘 해야 되나요?
1: 네.
6: 물이 없는데.
0: 근데 네. 안 되네. 아예 못 살리네요. 네. 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올포원 본방과 유튜브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진솔한 목회자들의 설교와 간증이 은혜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5: 또 짧은 시간에 신구약을 아울러 거시적인 관점에서 풀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자주 듣는 룻과 보아스 설교가 좀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0: 또 있습니다. 이번엔 안 울어야지, 이번엔 안 울어야지 하면서도 매번 눈물 찔끔 되며 울었습니다. 너무 은혜이고 감동이네요. 하셨어요.
5: 네. 올포원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더하길 소망하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길 바래요.
0: 또 있어요.
6: 또 이건 있어.
0: 여기 대본이 없는 사실 그 제가 카페를 하잖아요. 며칠 전에 아흔이 넘으신 노부부가 저희 카페에 오셨어요. 멀리서 운전하셔서 멀리서 오셔갖고 저 올포원에 출연한다고 제가 하는 카페에 있다고 해서 일부러 오셔갖고 제 얼굴 한번 보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집회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찬양하고 있는데 올포원 이렇게 찬양 진짜로
6: 진짜로
0: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올포원 이랬어요.
1: 이은성도 아니라
0: 올포원
6: 저도 지나다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을 씀하시니까 질문 타임 하고 질문하셨어요.
0: 진짜로?
6: 네.
1: 정말 네. 그렇구나. 네.
2: 아,
1: 근데 이 그 댓글을 소개해 주셨는데 두 분께는 그러면 찬양에 대한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그래 정리 한번 하실 기회를 네.
7: 이번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올포원 찬양에 대한 댓글 타임.
1: 잘한다.
0: 그러네.
2: 역시 오리지널이야.
0: 아, 오리지널.
1: 네.
6: 댓글들 보내주셨습니다. 찬송가를 교회마다 별로 안 불러서 괴로운데 올포원에서 찬송가를 많이

0: 불러서 감사합니다.
1: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어 수십 번 듣고 또 들으며 주님 십자가 이 세상 끝날까지 붙들겠노라 기도합니다.
2: 이거는 올폰 찬양 모음 만들어주세요. 찬양이 너무 은혜롭네요.
1: 와, 잘하겠다. 위드 코로나 때 딱 맞는 찬양이네요.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0: 아멘.
2: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올포 목사님들의 찬양 콘서트 어떨까요? 이거를 보내주세요.
3: 이 보내주신 댓글에 힘입어서 오늘 또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거죠. 네. 정말 계속해서 댓글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찬양의 위력을 평소에 얼마나 실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널리 불리는 곡인데 어머 알고 보니까 이게 찬송가였어. 가스펠이었어. 복음성가였어. 이런 경우 있을 텐데 이 시간에 그런 곡들을 좀 다 같이 찾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좀 준비해 오셨죠?
4: 아 물론이죠. 네. 네. 저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 노래 제가 그 대학교 채플 콘서트 가면 참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너무 많이들 아시는 곡인데 찬양이에요. 시 마치 시 같아요.

0: 파라 여기까지. 아, 네. 네.
1: 그게 찬양이에요?
2: 네. 찬양이었어요?
3: 네. 네. 나는 하덕수의 모신 줄 알았어. 네.
4: 하덕규 목사님. 하덕규. 네.
0: 다시 네. 가시나무라는 아, 노래.
3: 찬양이.
0: 이게 찬양이에요. 네. 이 하덕규 목사님이 새벽 기도 갔다 오시다가, 아, 이 돌을 들어서 누구를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음성을 이제 마음속에 들으시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노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드라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곳에 나오는데 원래 찬양입니다.
1: 아, 나는 그 노래 듣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0: 맞아요.
1: 내가 너무 세속적이었구나. 찬양인 줄 몰랐어요. 어. 찬양인 줄 몰랐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네. 내가 왜 너 가요로 은혜 받지? 아.
0: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쉴 곳이 없으신다. 그런 의미라서 너무 은혜롭죠.
5: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노래는 네. 정말 찬양인지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0: 뭐지? 무슨 노래?
5: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0: 뭐 말이야?
1: 백만송이
0: 네.
1: 백만송이
5: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0: 오 이게 찬양이었어.
5: 수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오.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오!
0: 그냥 끝까지 가자.
4: 너무 좋다.
5: 이게 백만송이 장미라는 네. 러시아 곡인데요. 네. 이 심수봉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담아내려고 이렇게
6: 맞아.
5: 재해석해서
4: 하세요. 진짜 멋졌어요.
0: 신기하다. 네.
5: 와, 신기하다.
1: 그 노래도 잘 부르셨어. 네.
6: 와, 자기 노래 같아. 아,
0: 그러니까요. 잘 어울려.
2: 오수복, 오수복.
4: 맞으시는. 아, 영화 음악 중에서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2: 뭐네요?
4: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시스터 액트에 나와. 아, 신나게 부르네. Oh, happy day. Oh, happy day.
2: Happy
4: day. 이 주께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정말 기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너무 좋은 가사죠.
6: 네. 내가 결혼식장에서 불린다는 거.
4: 그렇죠.
6: 내 죄를 씻어 주셨는데 결혼을 축하한다는 거.
4: 지금 이제
2: 오마주 자매가 네. 지금 영화를 얘기했으면 저는 뮤지컬 쪽으로 한번
4: 뮤지컬
6: 좋아 좋아
2: 뮤지컬 넘버 저기 유명한 뮤지컬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6: 아 이거 다 찾아요.
4: 그거 어려운데
2: 아 전 없어요.
4: 아니 뭐
2: 없어?

0: 이제 한번 데스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 어, 이상하네. 한다고?
2: I only want to say if there is a way take this cup away from
0: 아니 이거 되게 이 개세만에 무슨 아, 아니 그 동산에서
3: 따라할 수가 없네요.
4: 아, 발음을 못 알아듣겠어.
0: 아니 제가 불어로 막 영어로 하다 보니까 나 오직 한 가지 당신께 물어본다고. 아. Why should I die?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아.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 예수님을 탁 하는 거를 오. 그 뮤지컬 배우 이호강 씨가 하셨는데 저도 그걸 보고.
3: 아니 근데 이거 뭐 윤도현 씨 또 예. 예전에 조하문 목사님까지 굉장히 많은 맞아요. 분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 부르셨었어요.
5: 아니 나중에 이창호 형제님이 제대로 예수님 좋다, 문장을 좋다. 하고 한번 부르면은 진짜 징그러울 것 같아.
6: 400회 특집 때 한번 우리 기대 삼아.
0: 그러면 400회 가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은 제가 열게요.
6: 진짜 죠
0: 네네.
3: 오늘 방송으로 나와요.
6: 네. 약속하셨고요. 네. 자, 목사님들도 이 곡도 찬양이더라도 혹시 기억나시는 곡이 있으세요?
7: 좀 오래된 분이잖아요. 윤복희 권사님.
3: 네.
7: 내가 마냥 그 있죠. 예. 거기 이제 내가 괴로울 때면 위로해 줄게. 네가 서러우면 눈물이 돼 줄게. 그 다음에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그때는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6: 아, 오, 진짜
7: 가사 이거 은혜 받아요.
6: 맞아요.
7: 근데 찬송가에 아직 없어요. 이게 찬송가라 그러더라고요.
6: 네.
7: 네.
6: 아, 진짜.
7: 네. 진짜요?
3: 아니, 진짜 후대에 이런 곡들이 찬송가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8: 그렇겠다. 그렇겠다, 진짜.
7: 뭐 별첨으로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4: 저는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있죠? 그 다 아는 노래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노래 작사, 작곡한 친구가 제 한세대학교 신학과 구륵학부 제자예요.
3: 아, 이민성 목사님.
4: 이민성 목사. 네. 그래서 제가 주례하러 가면 항상 그 친구가 축가를 해, 이거를.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자주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얘 어디 갔냐? 그러면은 교수님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바빠? 그랬더니 이 노래 때문에 바쁘더라고요.
3: 제가 십수 년 전에 일본에 네. 잠깐 갔을 때 그 오리곤 차트, 싱글 음반 차트 2위가 이 노래였어요. 제가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반 차트에서.
4: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 제자가 지은 거라 제가.
7: 와. 그러니까 한세대학교.
4: 신학과.
7: 신학과. 네. 한세대학교.
3: 네. 이민선 목사님.
6: 네.
7: 저는 거꾸로 갈게요. 찬송가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도 있고, 팝송 가곡인 것 같은데 찬송가인 것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You raise me up.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6: 네.
7: 그래서 이거, 뭐, 130, 다섯 번인가 편곡 그 리메이크 돼요. 아. 엄청난 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더니 아일랜드 민요를 맞아.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건데 맨 처음이 시작은 찬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8: 맞아요.
7: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You raise me up 할 때의 그 You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거꾸로 지금까지는 이제 찬송가인 줄 알았는데 팝으로 뭐 일반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이거 거꾸로 우리가 찬송가의 역사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어떤 곡조들은 술집에서 부르던 곡이 찬송가로 맞아요. 지금 들어와 있기도 하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Raise Me Up도 한 20, 30년 지나면 또 찬송가 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6: 여러분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되겠네요. 아, 오메 두 분은 어떤 거?
9: 저희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이제 준비한 곡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네. 차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를 뛰어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불렀던 축하곡이었잖아요.
6: 네.
9: 근데 이게 네, 찬양이었다는 거죠.

0: 마음 막 따뜻해지는 그런 막 느낌이 들면서 야, 정말 이 분들 집에서는 어떻게 해도 그냥 콘서트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부럽네요. 네. 귀에 들리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 들릴 테니까. 네. 자, 우리가 이미 여러 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로받는 그 힘을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이 내 인생으로 이렇게 쑥 밀고 들어오는 경험이 있잖아요. 저희가 차준희 목사님을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요.
1: 목사님 찬양하시는 네. 거 모습 기억나시나요? 진짜 입도 되게 크게 벌리시고 되게 열심히 찬양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은혜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0: 네. 네.
1: 그래서 모셨죠, 오늘 목사님.
0: 네. 연습도 좀 하고 오셨을 거라 뭐 믿으면서 네. 이제 찬송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또 차준희 목사님. 어떤 찬양을, 찬송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을까 궁금해지거든요.
2: 아, 일단은 제가 선택된 거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이 다 유아해가 생각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입이 작아서 그거 버리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성악하는 딸 아이가 있어서 내가 좀 야, 레슨 좀 해달라 그랬더니 몇 가지 가르쳐 주긴 했어요. 근데 아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 뭐 그렇게 예, 가족들의 여러와 같은 비난과 응원 속에서 왔거든요. 그래도 찬송할 때 좀 많이 즐겁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찬양 사역자들 분들의 찬양에 저렇게 올인하는 거 보면서 전 많이 감동받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같이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는 거고 그리고 찬양은 저한테는 늘 큰 힘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학생활 중에 만약 가장 힘들었을 때 유학생은 다들 결핍되잖아요. 모든 게 다 부족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3: 그치.
2: 제가 유학 갈 때만 해도 88년에 갔는데 예, 공부할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내가 학위 마치고 와도 자리가 있겠습니까? 경쟁자가 많으니까요.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네 때는 준비돼 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이. 너 때는 준비돼 있으니 딴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공부만 하고 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힘, 그 용기를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공부가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해가 물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관계 속에서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꿈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질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바로 490장 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원래 있고 이 본래 노래는 나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원래 의도인데 저한테 이 찬양은 지난 내 꿈에 주신 그 학문의 꿈 학자의 꿈 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후배들 앞에 당당한 학자가 돼서 교수가 돼서 가르치는 것 그 꿈 지난밤에 보여줬잖아요 하고 이 찬송으로 부르는 거예요. 억지로 저한테 껴맞춰가지고 해석한 거죠. 그리고 이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그 꿈이 상당히 멀게 느껴졌던 것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시 도서관으로 향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러니까 이 찬송 부를 때는 조금 울컥하면서 네. 그 옛날 생각하고 지금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0: 목사님의 사연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음미해 본다면 더 많은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오은 씨께서 함께 불러주신
1: 네, 영광입니다.
0: 이 곡 사역하시면서 부르신 적이 있으세요?
1: 아니 그런 적 없는데 네. 가사를 이렇게 이번 연습하면서 집중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해봤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꿈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내 평생의 꿈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저는 두 분의 하모니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예상이 잘 되지 않아요.

0: 듀엣의 찬양은 은혜인 것 같아요. 어.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시면서 찬양하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굉장히 보는 사람도 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찬양이었는데요.
1: 듀엣 500세 이어서 차오
2: 네.
1: 오차도
0: 없는 걸로 오차. 네. 이렇게 찬송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은혜가 숨쉬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찬송은 뭐뭐다 이런 정의들 의미가 있다고 여러 목사님들께서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근데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되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3: 네, 찬송은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백하면은 이런 고백이 있죠. 사랑의 고백.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찬양은 이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용서의 고백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결단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저 한번 지켜봐주세요. 저 축복해주세요.

0: 이런 의미에서 찬양은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위로와 응원, 위로와 응원. 제가 언제 한번 드렸던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구실 문을 잠궈 버리고 찬송가를 한 30분 이상을 불러 제껴요. 찬송가를. 그러면은 처음엔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울면서 찬양하고 그러죠. 그때 그 찬양은 감정적인 찬양이기 때문에 뭐 격하게 나오고 뭐 크게 나오고 그러죠. 한 30분 하면은 이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요. 근데 이제 부작용은 옆방에 계신 교수님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교수님이 연구실 옮기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살아야 되지. 그래서 그 연구실에는 이제 강사 대기실이 됐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저를 계속 공격하고 있죠. 이 방음이 안 돼가지고.
2: 방음시설을 해야 돼요.
0: 그래서 아마 학생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1: 네. 그렇죠. 그 학생들이 눈치를 채죠. 오늘 또 교수님 힘들었구나. 그래서 저는 격려하고 위로, 이렇게 위로 해주는 게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저는 찬양은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육전도사로 수요 저녁이나 뭐 찬양 인도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서 부부싸움 한창 했는데 수요일 저녁에서 찬양 인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사탄이 시험해. 야, 너 나 알아. 너 금방 전까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대판 쌓아놓고 뭐 교인들 앞에서 뭐 이렇게 얼굴 바꿔가면서 찬양 인도 하는데 그런 찬송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냐?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찬양인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고민을 찬양 사역자 중에 한 친구가 우리 같은 신학교 친구가 있어서 예수전도단이 찬양 화요집회 하던 친구가 있어서 그걸 털어놨어요. 야, 나 이럴 때 어떡하냐? 너는 어떠냐? 매주마다 그렇게 은혜롭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주 대뜸 시편에 있는 말씀 보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걸 딱 읽고 이게 명령이냐 권면이냐. 하나님은 내 감정에 상관없이 지금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찬양이란 제사란 말이 제사는 살아서 바치는 게 아니라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고 뭐고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찬양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그래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냥 찬양했죠. 그래서 찬양은 제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2: 찬송, 찬양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찬양만 부르면은 눈물, 콧물 쏙 빼고 또 다쳤던 마음도 열려서 주님을 또 영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박 권사님이 고난이 올 때 특히 아버지가 속 썩이실 때 그렇게 앞방에서 문을 닫고 찬양을 부르셨던 어떤 것 같아요.
4: 어떤
2: 찬양의 힘. 우시면서.
4: 아, 힘이.
2: 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찬송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인데요. 다들 어떤 찬양을 찬송을 즐겨 부르시나요? 궁금합니다.
5: 저 요즘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3: 그러니까
5: 제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여쭤보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하나님한테 제가 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옛날부터 알던 저는 찬양 그 복음성가가 아니라 이 찬송가예요. 근데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모 방송국에 방송하러 갔다가 이거를 라이브로 건반춤에도 부르다가 울컥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3절인가 그러니까 숨질 때라도 늘 숨질 때.

0: 아니다. 이 부분에 제가 너무 막 울컥한 거예요. 나이를 들어갈수록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전보다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냥 천국에서도 만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저 이 찬양 찬송가에 푹 빠져 있어요.
1: 저는 그 요즘 교회에 대한 좀 생각을 하면서 교회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그 아픈 교회가 또 저도 그렇게 그런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에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그런 가사가 있어요. 과연 내가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못 산 거에 대한 회개가 되면서 너무 많이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값진 교회로서 잘 살아가야겠다. 그러면 이 땅의 교회도 좀 세상이 봤을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서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으면서 이 찬양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2: 오베 두 분도.
3: 네, 저희는 아까 남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와 함께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남편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거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사실 쉬운 날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에 그냥 이와 같은 때의 나 노래 안에 그 찬양이 많이 머물어요. 그래서 그 후렴구에 보면 그냥 하염없이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고서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면이 있는데 저희 힘든 것들을 그냥 막 토로하는 것보다 그냥 주님 다 아시죠? 그냥 이와 같은 때에 저희가 주님 사랑한다고 노래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 그냥 한없이 평안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4: 네, 저희 공통 답변으로
2: 두 분이
0: 부부니까요.
2: 네, 그러시군요. 네.
5: 저는 이제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면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게 저희 어떤 제일 좀 자주 욕기를 좀 듣게 되는 찬양이 아닐까. 그래서 또 요즘 사람들은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들께 좀 이럴 때 아니면 또 이런 상황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찬양이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6: 찬송을 추천한다면 요즘에 제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참 귀한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작사 작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비서였던 사람이었고요. 여기 그 노예 해방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인데 심지어는 그 극장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바로 그 옆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부패하고 정치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온 남북전쟁의 그 쑥밭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를 쓴 것이 찬송시가 됐어요. 근데 그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신학교 1학년 때 그 박정희 대통령 16 사태가 그때 났거든요. 그때에 10월 24일부터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학교에 그냥 잠자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구국 기도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26일 날 새벽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죠. 그때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그래서 너무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마침 저녁으로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여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부르고 싶지만 그냥 넘어갈게.
2: 주시고 불러주시면 좋았을 텐데. 네, 차 목사님은?
7: 저는 그 301장의 그 지금까지 지내온 거는 그 찬송이 저의 그 18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찬송을 곰곰이 이렇게 가사를 뜯어보면 내 삶 전체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6: 맞아요.
7: 1절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삶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그리고 2절 같은 경우는 현재 삶에 대한 간증이에요. 2절이. 그리고 3절에 와가지고는 미래의 삶에 대한 다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나날보다도 앞으로 남은 나날이 더 길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120세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네, 그건 모세 형님이나 그러신 거죠. 그렇다면은 얼마 지나온 삶보다는 짧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하늘에 보내고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빠 18번이 뭘까? 이 찬송을 18번으로 정해놓고 지금부터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만 부르고 있어요. 이것만. 네, 그래서 나도 익히고 자녀들한테도 아빠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제 아버님이 천국에 계신데 추도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찬송가를 불러야 될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곡이 아쉬웠어요. 네. 신앙인이었는데 18번 찬송가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서 자녀들한테 아빠 18번이다
2: 애창곡이다.
7: 그러면서 이 노래 자주 부르고 그리고 스스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6: 아멘. 네, 찬송가 저는 623장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 곡을 지으신 분이 다이앤 볼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성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그 가족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어느 장소에 가서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출발해야 될 시간에 남편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제 화를 낸 거예요. 당신 내가 아침에 설교 스케줄이 있는 거 몰랐냐? 왜 제 시간에 안 왔냐? 그러면서 이제 뭐 늦었는데 어떡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르고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제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안한 마음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그때 이제 가사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아마 다 불렀을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하리, 그죠? 그때에 이제 이런 가사거든요. 늦게 도착을 했죠. 이제 그랬는데 가보니까 주최 측이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시작할 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 자기가 늦은 시간만큼 딜레이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뭐 오비락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이 찬양을 권면하고 싶은 것은 살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세 가지 시간 아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똑딱똑딱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조금 빨리 뭐 성공하기도 하고 좀 늦게 성공하기도 하고 자기 계획, 자기 스케줄, 자기 시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 그때를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7: 아멘.
6: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니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7: 아멘.
6: 나는 주님의 시간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623장.
2: 네.
6: 주님의 시간.
2: 목사님들의 이렇게 추천을 들으면서 아 맞아 그 곡도 좋다 좋다 이렇게 담다 보니까 마이 찬양 리스트가 300회 지난 시간부터 해서 꽉 찼어요. 이거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드릴 때 모든 상황을 능가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올폰 300회 특집 마지막 순서는 좀 특별하게 꾸며보고 싶은데

0: 세 분 목사님들께서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준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설교 삼총사 트리오. 네, 설삼트? 사냥을 들려드린다고 하는데, 야, 이것보다 귀한 선물이 있을까 싶어요. 네, 뭘 준비하셨을까요? 어떤 곡?
1: 지금까지 지내온 거.
2: 이것은 나도 네. 우리 자식놈들이 네.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아,
3: 네. 그럼 저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아,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그 올포원 300회 기념하면서 또 목사님들의 찬양을 듣도록 하겠고요. 돌아보면 한 회 한 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루어진 녹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스케줄 조정하기 정말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계속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과 또 목사님들께 궁금한 시청자 질문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욱 풍성한 방송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끝인사 다 같이 외치면서 마쳐보도록 하죠.
4: 300회 기념 찬송 함께 부르며
5: 하나 되는 시간
6: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문제다. 황혼이 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그대여, 늦게까지 미루고 있는 우리의 꾸물거림을 용서하기엔 인생이란 너무 짧고 슬픔이란 모두 너무 거창하노라. 마가렛 생스터의 태만의 죄 중 일부입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

0: 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 시에 빠지게 됐나요? 이렇게 시인들에게 물어보면 대체로 시가 마음에 닿았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꿈결 같은 표정으로 어떤 시가 오래 마음에 남아서 어떤 장면을 자꾸 떠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시를 사랑하게 된 순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는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을까요? 처음부터 특별하진 않았어도 매일 같은 시간 함께하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지고 또 돌아보니 사랑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언제 다향로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나요? 그 대답도 궁금하고 어떤 부분이 닿았나요? 그것도 궁금하고 오늘 마지막은 아니니까 그런 분위기는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전보다 좀 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다향로가 좀 시간이 되면 언제든 찾아가고 싶은 그런 시간이고 그런 장소이길 원합니다. 박요한 함께한 나날들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8시까지 함께할게요. 오늘 소식 듣고 왔어요. 똥지님. 이 시간에 마지막 막방. 예, 막방에 함께합니다. 하경님. 이른 시간으로 이동하셔도 또 이 시간에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신감사님 고맙습니다. 좋은 친구 209님도 샬롬 하고 오셨고요. 아타카님, 당향로는 저에게 처음이요. 또 언제나 지켜온 자리였죠. 하시면서 뉴 아이스 긴지의 내 처음이자 마지막 신청하셨어요.

신감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양노와 함께 보는 노을 하늘,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지난 6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에이니 김미라님, 9473번님도 오셨고요. 이제는 새로운 매일의 시작을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한대님도 계시고. 아, 10시 당양노도 좋아요. 평일 10시가 이제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저도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님. 아이고, 저는 일 때문에 10시 생방은 못 듣는데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지오님. 이 방송 시간에 맞춰서 하루 일과표를 세웠거든요. 근데 하루 계획표 다시 세워야겠어요. 1007번님도 오셨어요. 마하나임님이 말씀하시면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신청하셨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게 됩니다. 하루의 마무리 위로해 주었던 당양로가 내일부터는 하루의 시작과 활기를 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전도단 말씀하시면.

강양로 처음 들어왔을 때 닉네임이 기도의 요정이었습니다. 그때 강양로에서 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고요. 더 기도했고 또 그러면서 기도의 참맛을 알아간 것 같습니다.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 네, 기도의 사람이니까요. 소양의 기도 신청하신 곡도 함께 했습니다. 사랑스런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4년 전부터 엄마와 함께 들으며 저녁 시간 늘 함께 했었는데 최근에 듣지 못하다가 오늘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인사드립니다. 당양로와 모든 것들 그 자리에 있는데 저희 엄마만 없네요. 엄마 생각 많이 나고요. 제가 찬양 들으면서 밭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웃으시며 아유 곰이 춤춘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엄마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 나도 딸 사랑해 하시던 모습 이젠 추억이 됐습니다. 사랑스런님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스런님은 계속해서 주변에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6270번님 특별한 날에도 특별하지 않은 날에도 슬픈 날에도 기쁜 날에도 우린 당양로와 함께지요. 6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하셨고 또 다시 우리는 그렇게 만나 추억을 쌓아갈 겁니다. 맞습니다. 원성남님께서 시와 그림의 여호와의 유월절 신청하셔서 이 곡 들려드립니다. 정말 뭐 근무시든 근무가 아니시든 언제나 꾸준히 와서 함께 마치 큰 어른으로서 당양로에서 많은 사람들

어제 히킹뮤가 불렀음 콘서트 다녀오신 영광영은 아빠님. 어제는 4명의 여성 보컬 장근이, 김은주, 김준아, 조찬미의 무대였었는데 마지막에 엔딩곡으로 영광영은 아빠님이 신청하신 이 곡을 불러서 정말 감동이었다고. 너무 좋으셨겠어요.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준아와 나 앨범에서 들었고요. 원성남님 그리고 FA님도 신청하셨네요. 네, 여화의 유월절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쌍둥이 마음님, 전 좀 아쉬운 거 있죠. 근무 시간이라 듣지 못함이 너무 속상하지만 주일 또 주말 녹음 방송은 함께 할게요. 늘 위로의 시간이었는데 옮긴 시간에도 듣는 분들의 위로와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말에 남겨도 그 사연 꼼꼼하게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말에 들으실 수 있도록 예, 잘 취합해서 이 시간이 계속 함께 있는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위드커피님, 이 시간에 당양로에서 함께했던 그 따뜻함 기억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살짝 보러 갈게요. 왜 살짝이요? 그냥 털푸덕 앉아서 편하게 쉬다 가세요. 충만님도 오셨어요. 여기 진천. 햇님은 쨍쨍한데요. 천둥, 번개, 소나기가 내립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호랑이가 장가 간다고 막 그랬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잘 마치고 집에 오니까 푹 쉬라고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저도 아까 제가 있는 지역은 한 3시 좀 넘어서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서 이 비가 그치려나 했는데 한 1시간 내리더니 또 쨍쨍하네요 지금. 생방송님, 쉼이 있는 당양로. 내일은 오전 10시인가요? 네, 내일부터는 오전 10시에 만납니다. 언제쯤 당양로가 제 마음의 한켠으로 자리했냐고요? 우연히 6시에 생방송으로 주말에 들었는데 저는 이 시간쯤 되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때도 걱정, 불안으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연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사실 라디오 아나운서인데 제가 편하겠어요? 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제 사연에 진솔하게 답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곡도 안 했는데 사연에 맞게 위로의 선곡 선물 정말 최고였고요. 10시는 집중하는 시간이라 어떨지도 모르겠는데 소리 없이 늘 들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좀 그렇죠. 6시에서 8시 이제 밤으로 넘어가는 하루의 어떤 정리가 필요한 그리고 조금 더 남은 그 시간에 저녁의 일과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죠.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노을 지는 걸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뭔가의 사이 시간인데 그때 다정한 그레이스님이 오셔서 사연도 남겨주시고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오전 시간이 정말 분위기는 다를 겁니다. 우리가 이 당양로라는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다른데 생각나면 오셨으면 좋겠고 다정한 그레이스님이 당양로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도 기쁘고

조샘님과 함께 나는 주밖에 없네 김상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3632번님께서 그냥 습관처럼 6시 단양로 일했었는데 10시로 바뀐다니까 중학생 딸아이가 난 이제 못 듣겠다 합니다. 맞아요. 아이와 함께 들으면서 찬양 따라 부르며 그런 시간이었는데 많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하고요. 따님께는 미안하다고. 나도 예, 진행자인 최정원 아나운서도 많이 아쉬워한다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 다윗의 노래 김민수의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곡 1부 끝곡으로 전해드려요.

0: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살아가면서 절대 내놓지 못하겠다며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을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절대 질 수 없다며 질투하고 경쟁하는 대상은 없을까? 한여름밤에 꾸는 짧은 꿈일지도 모르는 삶. 미워하기에는 너무 짧다. 욕심만 채우며 질투하고 경쟁만 하며 살기에는 삶이 너무 짧다. 송정림의 명작에게 길을 묻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데 저희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 비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선과 거짓 속에서 지낼 때도 있었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불신앙의 말을 쏟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을 가득 품을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을 앞세우기보다는 주위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넓으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생명 있는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향하여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의 신앙도 더욱 발돋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숙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전을 멀리하는 모습이 없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늘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찮은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이 민족이온데 아직도 이 민족은 사상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한 피 받은 한 형제일진데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너그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인 교회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기에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를 여는 기도, 노진향의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대표 기도문 가운데서 함께 했고요. 들으신 곡은 황인선 앨범에서 이 시간 주님께 견두리 사랑 그곳에 두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봤는데요. 겨울바다님이 신청하신 이 시간 주님께였고요. 폴라리스님과 함께 사랑 그곳에 견두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의 시간에 제 흔적을 가득 머금은 시간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당향로의 추억의 흔적을 남기고 또 다른 시간 기다려봅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이제 한 주를 여는 기도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 코너를 만들면서 이 시간이 주일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또 내일을 월요일을 시작하는 의미에서는 한 주를 마무리하고 일의 시작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주를 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이 시간 함께 했는데 오전으로 옮기면서 기도의 내용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여전히 가지려고 합니다. 루비사랑님, 내일 10시에 함께 할게요. 감사해요. 아니, 녹음방송인 줄 알고 영화를 보러 가는 중에 잠깐 켰는데 생방이라니요. 오늘 이 시간 인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루비사랑님, 영화 보러 가시는군요.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시고요. 내일 만나요. 죄악돌 사랑님도 계시고요. 에레피님 오셨고요. 달빛서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매일 인사는 못하지만 또 출석 도장은 찍을게요. 안젤라님 감사합니다. 주일 쉬지도 못하고 마지막 방송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나팔꽃님 잘 오셨어요. 고샘마음님은 저희가 오전으로 옮기면 더 들으시기에 좋은 시간이라면서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제 방송을 하면서 항상 마지막 방송은 생방송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당향로는 마지막 방송은 아니지만 주일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저희 오전으로 옮기고요.

여전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런 예, 알림과 인사를 하려고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똥찌님께서 당영로에 어떤 곡을 선물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후 6시에서 오전 10시로 파송하는 걸로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파송의 노래 선물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똥찌님도 그렇고 하원하진맘 김진아님도 그렇고 파송의 노래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이 곡을 오늘 박강성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박강성, 파송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10시도 잘 지키겠습니다. UAP보험님께서 38년 전 엄마가 사용하시던 작은 항아리가 있어요. 옆 화분에는 고구마 싹이 무성하게 자라서 줄기까지 생겼는데 엄마 항아리에 심은 고구마는 조금 늦게 심어서인지 아직 조용합니다. 그래도 곧 작은 새싹이 얼굴을 내밀 것만 같아 매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엄마가 한올한올 정성껏 떠주신 보라색 조끼도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 꺼내서 입어보진 못했지만 예, 잘 간직하고 있죠.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제 곁에 남아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엄마의 목소리도 생각나고요. 녹음된 건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문득문득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 옆집이 품에 안겼는데 엄마 품처럼 참 따뜻하고 또 편안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이 되었나 봅니다. 정원님의 목소리도 부드럽고 따뜻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전 10시는 일하는 시간이라 생방송에 자주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아쉬운 마음 전하고요. 그래도 제 방송 때라도 사연 보내면 꼭 들려준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이 그럼요. 예, 그럼요. 송정미 엄마 신청하신 곡 UAP 봄님과 함께 듣습니다.

동행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도니스님, 내일 병원 진료가 있어서 서울에 가느라 바쁘겠지만 알람 해놓고 들으면서 응원할게요. 정원님은 내일 만날 수 있는데 지영님은 오늘이 또 당양로에서 마지막 방송이네요. 지영님의 따뜻한 마음 기억하겠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전하고요. 네, 배지영 작가는 오늘로 인사를 나누어야 돼서 저도 이 부분이 참 많이 아쉬운데 같이 뭐 같은 프로그램에 있지 못해서 그런 거지 방송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지영 씨와 호흡도 참 잘 맞았고요. 언제나 성실했고 또 제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도 잘 금방 알았고 무엇보다 글이 따뜻했고 정말 저는 지영 씨의 글을 좋아했고 이 뭐 돌고 돌면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여러분도 예, 함께 지영 씨의 이 글에 공감해 주고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그것도 감사하고요. 봄의 향기님 퇴근길 늘 함께여서 감사했는데 공휴일에 함께 할게요. 친정엄마는 요양병원에서 몇 번의 뇌경색이 왔지만 물리치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계속 건강 유지하시면서 회복도 더 많이 잘 되고 다시 같은 걸로 아프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리브가님 퇴근하면서 매일 들었는데요. 10시로 옮기니 평일 휴무 때 그때만 들을 수 있어서 아쉽습니다. 퇴근길 마음이 무거울 때 위로가 됐고요. 감사가 넘칠 때 더 은혜가 되어 주었던 방송 고맙습니다. 리브가님과 함께해서 당양로도 행복했고 10시로 시간 될 때 와주세요. 주소마미님 매일 정해

찐 시간에 듣던 음성 참 좋았고요. 주중 알바로 들쑥날쑥하겠지만 그래도 늘 듣던 음성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대만 옮기는 거니까 주소마미님도 예 감사합니다. 장혜진님 오늘 하셨구나. 언제나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편하게 오세요. 백곰님도 퇴근길에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백곰님의 퇴근길에 남겨주셨던 사연들을 기억하는데 오전에 근무하시느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오전 10시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하신 별사탕님도 예, 오늘 이렇게 생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전 분위기는 사뭇 다르겠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당향로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더 밝고 활기찬 당향로 예,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베리베리님 노을과 함께하는 당향로 네, 오늘이 노을과는 또 인사를 나눠야 되는 예, 그런 날입니다. 베리베리님께 띄워드리는 곡 신청하신 곡인데 슬프진 않겠죠 우리? 시간대 옮기는 거라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자. 저는 저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아쉬워하시니까 마음이 조금 무겁긴 해요. 베리베리님의 신청곡 김성수 집으로 가자.

김성수 집으로 가자 였습니다. 0254번님께서 그동안 저녁 방송 진행하느라 퇴근도 많이 늦었을 텐데 이제는 생활 패턴이 좀 달라지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좀 일찍 출근을 하고 예전보다는 일찍 퇴근을 하겠죠. 저도 해 있을 때 퇴근하는 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합니다. 0254번님, 이은혜님, 태윤이와 밥 먹으면서 잘 들었는데 이젠 혼자 들어야겠네요. 그러게요. 태윤이와도 같이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태윤이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네,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응원도 감사합니다. 김정임님, 저녁의 친구 당양로, 이제 아침의 친구가 돼주세요. 네, 그럴게요. 9167번님, 생존신고 한 번씩 하러 갈게요. 꼭이요. 김홍봉님도 오셨고요. 오전 시간에 좀 여유가 없긴 해요. 그렇죠? 저도 압니다. 아, 참. 오전과 오후 다 만나면 좋은데. 돌피님, 언제나 감사드려요. 예, 돌피님의 마음, 당향노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2117번님께서 조이포유 요즘 거의 못 듣고, 거의 표준 FM 쪽 듣고 있었는데, 우연히 아니 이게 계획된 게 아니었나요? 우연히 조이포유로 바꿨는데 생방송 하시는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때 가장 많이 들으셨고 시간대가 좀 안 맞아서 못 듣다가 거의 1년 만에 오신 이 시간. 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네요. 2117번님. 성현님은 8521번 쓰시는데 아침으로 가면 아침이 더 반짝이겠어요? 저는 학교 가서 못 듣지만 우리 엄만 기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주말에 들으러 꼭 와주세요. 생방송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몰랐어요. 사랑이야기가 부릅니다.

오늘따라 이 가사가 더 와닿습니다. 사랑 이야기 몰랐어요. 부꾸레미님, 저는 요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교회 일도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어려운데요. 괜찮다, 잘할 거다, 저를 안아주시길. 위로와 찬양, 응원의 찬양 듣고 싶어요. 힘을 받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어떤 일이실까요? 항상 씩씩한 우리 부꾸레미님이신데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이 일이 나중에는 나에게 성장의 동력이었음을, 성장의 걸음이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지나보니 그때는 너무 괴로운데 그 일로 내가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커 있더라고요. 더 귀히 쓰시려고 더 훈련하시는 시간이다. 예, 그렇게 힘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준비했거든요. 부꾸레미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씩씩하게 잘 이겨내 볼게요. 약속해요. 부그레미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가을조아님도 오셨는데 조이포유 표준 FM 계속 넘나들고 있었는데 네 내일 오전에 만나요 라는 인사 반갑습니다. 조세피님도 오셨고 언제나 이 시간을 헌신으로 소명으로 그렇게 알고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비본 어게인님, 아침이라 전 더 좋아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매일 같이 할 수 있음에 또 감사드려요. 파란 하늘님도 아이랑 저녁에 들었는데 아쉽습니다. 예, 아이들이 저녁에 같이 못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좀 얘기하며 마무리해야겠어요. 솔개님, 우물쭈물 하지 말자님, 4312번님은 남편분이 명품 웃음이라고 해주셨대요. 기억할게요. 감사하다고 꼭 제 인사도 전해주십시오. 9237번님, 이 시간에 제 얘기와 또 찬양곡들이 더 집중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좋은 친구 209님, 라니님, 오늘 더 일찍 와서 기다리셨군요. 보라미님, 화창한 오후님, 공주마마님, 예, 그리고 폭우 가운데 잘 도착하셨는지요. 수피향기님, 에뚜아르님, 데이비드님은 둘째 따님이 마지막 주에 결혼을 앞두고 계시대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식 잘 치를 수 있도록 그 새로운 가정에 주님께서 더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희.

님, 네, 밤 12시에 재방송됩니다. 기억하고 와주시고요. 윤재인이라고 이름이 왔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저희 지영 작가의 딸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재인이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끝곡은 당신을 향한 노래 제프 넬슨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위드커피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아시죠? 그 1분을 겨우 남겨놓고 마무리했던 우리들의 기도, 예,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소중히 10시로 옮겨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봬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이의 외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기아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움큼의 쌀을 주는 것이 더 쉽지요. 당신의 집에 사랑을 가져가세요.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

거저주라 하신 주님, 금이나 은도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하신 주님, 주님의 손은 그토록 가벼웠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왜 이토록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처럼 성령과 동행하며 위로와 평안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에바답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없이 그저 한 걸음 걸어갈 힘도 없이 주저앉은 이에게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75장 찬송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임정근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선하신 목자 참꽃의 찬양을 이어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즐겁게 안식할 날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성령이여 강림하사 박순복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연성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먼저 워킹의 기대 보내드리고요. 라신님께서 청하신 곡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다 감사드리세 이요한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제이콥 박의 음성으로 들을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첫 곡으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보내드립니다. 한명성의 찬양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박종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6월 14일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글로리아 합창단의 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요한의 찬양으로 그리고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교수 성가단의 찬양까지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늘 자주 청해 주시는 찬양이에요. 손경민의 은혜. 선영님과 또 천국나그네님께서 이 곡을 청해 주셨었죠. 지선, 이은화, 한이, 강찬, 아이빅 밴드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장한이의 인내 보내드릴게요.

히말라야 산골에서 만난 눈 맑은 소년이 내게 바다의 깊이에 관해 물었네. 바닷가 도시에서 태어나 여직 바닷가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는 허둥지둥 안절부절 못하며 아무 대답 못했네.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묻는 소년에게 거울에 비추어 네 눈동자 속을 들여다보렴. 그것이 바다의 깊이와 같다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네.

정일근의 바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눈동자 속에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홍순관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앞서 전해드린 곡은 나의 생명 되신 주 온누리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겟세만의 동산에 박수길과 국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4: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성분도

0: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주관
4: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한 주가 모두가 다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주일 마지막 곡은 마커스의 찬양 주 은혜임을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한 편의 만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 연기를 담당하는 성우지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임무를 맡은 성우들의 인터뷰를 보면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이야기 속에 푹 빠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이야기 속 인물들처럼 울고 웃기도 했다고 말하곤 하지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시간이 그런 멋진 이야기, 멋진 서사였으면 좋겠네요. 오랜 시간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전선아 그리고 우아평 트리오의 연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들으면서 박성욱의 CCM 캠프 2016년 6월 14일 주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주일들 잘 보내셨나요? 예배 함께 드리는 지체들, 공동체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도 잘 하시고 또 찬양 시간에는 또 열심히 찬양하고 또 예배 후에는 집에서 또 잘 휴식하고 개인의 시간들 잘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사연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내일부터 CBS 라디오 개편이 되면서 김은영의 CCN 캠프로 진행자가 바뀝니다. 네, 오늘 그래도 두 시간은 저와 함께 찐하게 함께해 주세요. 광고 듣고 음악과 신청곡 여러분의 사연들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남궁성옥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들었고요. 그 앞에는 동방연주의 세상을 사는지에 함께 들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네요 하면서 문자로 사연 주신 분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정말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여름인 것 같기도 해요. 저의 신청곡은 제이어스의 내 모습이대로입니다. 하셨어요. 여름에 내 모습이대로 정말 땀 흘리고 있는 나를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찐사랑이죠. 이런 뜻으로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여름이 와서 힘들고 지친 나의 모습도 사랑해주는 사람, 네, 그런 사랑을 우리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소식을 뒤늦게 들으신 분들이 몇몇 물어보시는데, 네, 오늘 제가 마지막 날입니다. 네,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로 마무리되고요. 내일부터는 김은영의 CCM 캠프로 이어집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여전히 CBS 라디오에서 좋은 찬양 또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저보다

훨씬 좋은 김은영 님이 예쁜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잘 전해 드릴 거예요. 다음 곡은요. 동행의 어쿠스틱 연주 그룹이죠. 동행의 노래 연주로 선우의 목소리, 뮤지컬 배우 선우의 목소리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의 노래 듣고요.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들었고요. 박성호의 CCM 캠프, CBS 표준 FM 그리고 24시간 크리스찬 음악 채널 조이포유에서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알리의 목소리로 준비했어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방금 들으신 곡은 김범수의 목소리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들으셨고요.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갈 시간이에요. 1부 끝곡 어노인팅의 지극히 높으신 주 킹 오브 킹스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2부로 함께 가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

0: 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며,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을 때이며, 기쁨은 평화와 행복으로 비워진 두 마음이 함께 할 때입니다. 황대권의 야생초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사연들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한 시간인데요. 평소와 변함없이 똑같이 좋은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간 인기곡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원래 조이포유 채널에서 한 주간 나간 노래 중에서 좋은 노래들 저희가 골라서 들려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들 골랐습니다. 어제부터 괜찮겠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해외 CCM 세 곡 골랐는데요. 첫 번째는 잘스 오브 클레이의 Like a Child, 그리고 포 킹 앤 컨트리의 Shoulders, 그리고 로랜드 에글의 How Can It Be 세 곡 준비했어요. 잘스 오브 클레이의 노래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특별히 이 CBS CCM 캠프를 통해서 만난 곡이에요. 이런 음악이 있어? 라고 놀래서 듣고, 그때는 음반을 뭐 테이프나 CD를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돈을 좀 모아서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 종로에 있는 말씀사에 막 가서, 이 수입 앨범, 그때 정말 수입 앨범이었어요. CD를 사고 한 곡 한 곡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음악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그 밴드입니다. Jars of Clay. 그리고 두 번째 Forking and Country는 제가 다시 CBS에서 방송을 하면서 조이포의 방송을 시작하면서 해외 CCM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질 때 만난 아주 멋진 팀이죠. Forking and Country. 그리고 로렌데이,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정말 노래 잘하는 멋진 가수. 세 팀의 노래 오늘 박성욱 DJ 픽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세 곡의 DJ 픽 CCM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찰스 오브 클레이의 Like a Child, Forking and Country의 Shoulders, 그리고 로렌 데이글의 How Can It Be 함께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도 눌러주시고 네, 여러분 또 개인적인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찾아서 한번 더 들어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좋은 노래는 널리 알려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연 조금 나누고 갑니다. 이사하고 온몸과 마음이 지쳐있는데 이 시간이 쉼이 되니 감사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용은 은총 입어 찬송가네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딸의 우울증이 낫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짐니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아유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 또 가족 중에 이렇게 아픔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옆에서 위로한다는 이야기가 때로는 힘이 되지 않고 그냥 뭐랄까 나의 고통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올 때 그 작은 위로의 한마디에 고맙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크룩스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나영원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같이 들었어요. 이 노래는 신청하신 분이 있네요. 8738번님 올 한해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너무 멋진 제목인데요. 올 한해 이제 6월도 중반이 지나가니까 이제 2026년 남은 시간도 정말 사랑만으로 정말 감사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좋겠죠. 네, 아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짐해 봅니다. 사랑으로만 살면 좋겠다. 그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무조건 사랑의 말만. 그래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7494번님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밤마다 잘 진행해 주신 성욱님에게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 밤도 샬롬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오늘로 마지막이라는 거. 내일부터는 김은영의 축복송이 여러분을 만나줄 겁니다. 네. 아쉬워하지 마세요. 언제나 사람이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안 들은 여러분 잘못이죠 뭐. 아니, 농담입니다. 네. 진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실로암.

피아오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김명선의 그저 상상할 뿐이지 같이 들었고요. 이제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 순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박성욱의 CCM 캠프 문 닫을 시간이네요. 네, 정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진행자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한 시간 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진행했던 사람으로는 자신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마음을 다했고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노래를 고르는 마음은 늘 아주 열심히 열심을 더했습니다. 제가 진행자로는 2021년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니까 1380일 했고요. 제작 2017년 5월 17일부터 한웅재 목사님 그리고 2019년 9월 30일부터는 심기식 아나운서와 함께한 시간들을 합치면

꽤 긴 시간이었네요. 9년이 조금 넘는 시간.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가끔 성욱 씨 목소리 그리운데 하시는 분들은 네, CCN 캠프 유튜브에 가시면 고스란히 남겨져 있으니까 네, 원하는 날짜대로 골라 들어보시면 제 추억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는 김은영의 축복송이 여러분을 만나니까요. 김은영 씨에게도 김은영 아나운서에게도 함께 여러분 큰 박수 또 저에게 주셨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송정미의 노래 골랐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사는 법.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노래에 나오는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도 또 저도 계속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골랐어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고산쪽 마을의 아침은 어머니가 피우는 불빛으로부터 시작한다. 불을 피워 물을 끓이고 밥을 짓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깨어나 모여들어 온몸을 녹인다. 햇살이 길게 비추면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아침밥을 먹고 담소를 나눈 뒤 일터로 간다. 사랑은 자신을 불사르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있다. 순수한 헌신만큼 맑은 빛이 있다. 박노해 시인의 여행사진 에세이집 다른 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손영진의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축복송으로 인사드린 지 3년하고도 한 달. 자,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을 걸어 본 시간이었는데요. 찬양을 전해드리는 이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공감의 사연들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이 찬양으로 다들 힘내시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던 여러분들의 마음 소중하게 잘 받고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가게 됐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CCM 캠프라는 CBS 표준 FM 또 조이 포유를 통해 동시에 방송된 김은영의 CCM 캠프로 밤 10시에 잠 안 오실 때 찾아와 주시고요. 또 차 운전하시면서도 표준 FM 라디오도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접속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신 거 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들 오늘은 1부와 2부 모두 이삭줍기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축복송 마지막 걸음 함께 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우리의 앞으로의 나날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대현, 조찬미가 함께한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예수전도단 파송의 노래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변데렐라님, 이제 차분한 목소리로 축복해 주시던 귀한 시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시는 CCN 캠프 프로그램 또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조세임님께서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항상 은혜로운 진행에 감사드려요. 또 7361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서울 98.1 라디오로 시신 캠프 함께 할수 있어서 지난번 보내주신 마늘빵도 맛나게 잘 먹었어요. 또 밤시간에도 잘 들을 것 같아요 하시며 주여 이 죄인이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무엔의 찬양 그리고 주여 이 죄인이 이 찬양은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님께서는 송탄 중앙 침례교회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송북시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 믿게 꼭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사연도 항상 감사하고요. 딸기 바구님께서는 성인 발레 수업 들으신다고 스트레칭도 하고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항상 근육 이완이 필요하잖아요. 편안한 스트레칭의 시간으로 쉼의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쉼이라는 찬양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CCM 캠프 초대 DJ이셨던 하덕규의 쉼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덕규의 쉼 전해드렸고요.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린 주여 이 죄인이 그리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신청곡은 오늘 나무엔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7488님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들어요. 밤으로 가시나요? 아 밤에도 찾아가겠습니다 하시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 신청곡 여정 써주셔서 한나형의 여정으로 함께할게요. 1001님께서는 찬양 듣고 있으면 감동이 와서 눈물도 나고 은혜가 많이 돼요. 저의 최애 방송이었던 축복송 너무너무 감사한 방송이었습니다. 영원한 팬이에요. 늘 함께할게요 라고 하시며 CCM 팬프도 응원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탐남매 아빠님께서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주일에 이 찬양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There is no rain so sweet on earth라는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CCM으로 한 곡 더 Don Moen의 God is good all the time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돈 모헨의 찬양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리고 앞서 Flying Colors의 There is no name so sweet on earth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한나형 여정이었습니다. 추억님께서 늦은 시간이라 힘드실 텐데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지치지 않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이은주님도 어메 개편이라고 하셨어요. 늘 주님과 함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을 응원곡으로 써주신 분이 정말 많이 계셔서 오늘 1부 끝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아가파워 워십 웨이메이커 그리고 연주곡도 함께 하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0: S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0: 여러분들과 함께
1: 김은영의 축복송 주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왠지 하늘에서 멋진 천국 잔치가 열릴 것만 같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사랑스러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껏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꿈꾸게 하는 주일에 나누니까 더 메시지가 와닿는 것 같아요. 한스밴드였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너무 귀여운 목소리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강명식과 남궁송옥의 헤븐 메들리 역시 맨 마지막에 세상 무해한 아기의 웃음소리로 마무리되는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보내주신 여러 사연 중에 특히 오늘 이제 축복송 마지막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신 사연도 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또 써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라니님, CBS 개편으로 은영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써주셨어요.

이상하게 먹먹하고 때론 언니 같고 때론 친구 같았던 방송. 힘들었던 지난 1년 축복송에서 들려주시던 찬양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꼈고 기도할 수 있었답니다. 은영님 늘 감사드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루아흐 엘로힘님께서는 My Life is in Your Hands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 곡 준비하고 있어요. 캐시 트로콜리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조세핀님께서는 은영님께서 CCN 캠프 가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새로운 느낌이겠죠. 또 친절한 목소리로 기분 좋게 잠들기를 기도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be here for you 라는 곡을 남겨봅니다 하셨는데 준비해봤습니다.

해외 CCM으로 먼저 캐시 트로콜리의 My Life is in Your Hands 그리고 마이클 W. 스미스 I'll be here for you 조세피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프레쉬님 신청하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한 곡 더 주가 일하시네 전해드렸는데 이 곡 역시 신청곡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순례자님께서 아쉬워요. 그래도 은영님 축복합니다. 하시며 써주셨던 곡 오늘은 김브라이언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어요. 서혜신님께서 낮 시간대마다 밭이든 집이든 어디든 은영님 찬양 채널에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임마누엘님께서는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남겨주셨어요. 김미용님 일하면서 늘 들었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신청곡도 남겨주셨습니다. 조윤현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친정아버지 아프셨던 사연 또 집사님 사연 소개받으면서 찬양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는데 부르신 곳에서 더욱 빛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응원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신청하신 곡도 이어서 들을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비앤브리지의 찬양 이주일 이명로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마커스 워십의 찬양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부르신 곳에서 앞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히즈 윌 예수나의 치료자 비엠브리지의 찬양 신청곡 꼬꼬무 해봤습니다. 윤스님께서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제 입사해서 1년 되었는데 직장 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찬양 들으며 묵상하며 은혜 많이 받았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곡 써주셨는데 자 오늘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우리 역전시키시는 주님 의지하고 기대하며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끝곡으로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I need you more 키모커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부터는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또 조이포유로 김은영의 CCM 캠프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모든 날이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행복과 지혜는 다르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실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영국의 작가 찰스 켈러.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30장 어둔 밤 쉬 되리니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 고길 여사는 1836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토목기사로 1857년 캐나다 철도 건설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주해 온타리오주 사니아라는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사니아에서 고길은 두 언니와 함께 사립학교를 세워 운영했는데 감성이 남달리 예민했던 그녀는 많은 시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참여한 철도 부설 공사가 6년 만에 완공되자 그의 가족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에서 고길은 가정교사를 하면서 역사 소설과 시들을 발표해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7살 때인 1883년 부유한 상인이었던 해리 고길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6권의 소설과 여러 편의 연극 대본 그리고 상수리 나무와 단풍나무라는 시집을 남겼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으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입니다. 이 찬송가 곡조는 로웰 메이슨이 작곡한 것으로 그의 찬송가집 노래의 정원에 수록돼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는 해 빚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교명과 충성의 찬송가 330장 어둠밤 쉬 되리니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니.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한 줄에 다 담지 못한 그늘까지도 주님 손으로 품어주소서. 주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용기 내어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주 믿는 형제들. 221장 찬송입니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유창원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하반절,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의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힘들 때 위로하며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주와 같이 되기를 안양시립합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권성순의 음성으로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명지홀리 보이스의 찬양 믿음으로 가리라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 예수 넓은 품에 이요한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박운성 님께서 청해 주셨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 세상은 요란하나 박영수의 찬양으로, 그리고 예수 나를 위하여 글리 클럽 피메일 트리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연평한 조찬미의 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강찬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황병덕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찬양 감사해 주님께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나는 갈 길 모르니 도노마리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사랑이야기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5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오늘은 자유인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와 목적, 정체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질문을 받은 하갈은 이집트 출신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원한 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됐고 위기감을 느낀 주인 사라에 의해 학대를 받게 되고 결국 하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도망치는 종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며 하갈과 그의 자손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성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기 자손을 통해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이제 그녀의 정체성은 학대를 피해 도망치는 종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주체적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라에게로 돌아가 종으로서 다시 복종하며 살게 되겠지만 그녀는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품고 당당히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통에 매이지 않고 고통 너머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김정승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김혜선의 찬양이고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샬롬 규님께서 정하신 말씀 앞에서 위드갓의 찬양으로 듣고요. 제이어스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이 세대가 자신들의 믿음을 해체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헌신과 희생이 깃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의 수어보다의 의심 후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손과 발로 당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네, 주여 뜻대로 나성 서울 코럴이었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은 주 예수 대문 밖에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요소...

0: 가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3: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마음껏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제니 천사님께서 신청하신 나의 하나님 예람 50의 찬양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알람이 울립니다. 언제 들어도 그리 반갑지 않은 소리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소리는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세상과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 잊지 말라고. 고단하겠지만 떨치고 일어나 오늘을 살아보자고 대신 말해주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주말의 달콤한 휴식이 끝난 월요일 아침이지만 그래도 다시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함과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여는 오늘도 여러분의 다정한 아침 동행인이 되드리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 곡도 저희 영혼에 주시는 응원과 같습니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에서 듣고 다시 찾아 듣는 곡이라고. 그래요, 들풀님.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메들리였습니다. 신나는 보혈 찬송 메들리죠.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많이 비대게 있으면. 6월 15일 월요일 아침 게시판 보니까 간밤에 비가 많이 내린 지역들이 있네요. 농사짓는 분들 그동안 가물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흡족할 만큼의 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시름 놓으셨기 바랍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애청자분들의 주말은 어떠셨을까? 또 월요일 아침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평안하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표준 FM과 음악 FM, 레인보우의 조이보유까지 3개의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고란초님 신청곡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주말에 친정의 시댁에 바빴습니다. 해마다 요맘되면 시댁에 가서 매실 따다 매실청 합니다. 새벽 출근했는데 퇴근하고 매실청 담가야 해서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스마일님. 아유, 매실에 둘러싸여 계시는데요. 주말에도 매실 따느라 바쁘셨고 오늘은 출근해서 일도 해야 되는데 또 퇴근 후에 매실 청 담가야 하고 마트 가서 저도 초록에 동글동글 매실 쌓여 있는 거 보며 아,

그래, 6월 매실의 계절이 왔구나 실감했습니다. 불꽃님, 어제 내린 소나기로 경운기 물 푸는 소리는 사라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흐르는 찬양이 들녘을 꽉 채우는 아침 산책길이 흥겹네요. 바람은 차갑고 짙은 안개 낀 산책길 너머에는 예수께서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계신 듯 합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항상 듣고 싶은 곡으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어요. 풀꽃님.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막이 올랐습니다. 화려한 개인기와 팀워크가 빚어내는 90분간의 각본 없는 드라마는 우리의 신앙 여정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득점을 올린다 해도 수비가 무너져 더 많은 실점을 허용한다면 승리할 수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세상이 인정하는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해도 죄의 유혹을 막아내지 못하고 영적 수비에 실패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과만큼이나 경기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점수를 앞서고 있다는 이유로 고의로 시간을 끄는 이른바 침대 축구는 관중의 야유를 자아냅니다. 성도들 역시 언제나 신실하고 정직한 품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축구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료 휘슬이 울리면 그 누구도 더 이상 공을 찰 수 없습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기 시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존재하니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뛰고 영적 수비를 굳건히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승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축구를 통한 영적 교훈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I offer my life, 나의 모습, 나의 소유였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빗자리 3517 쓰시는 분, 와, 매년 딸이 생일에 강아지들과 함께 펜션에서 옥돔 미역국을 끓여주는데요. 올해도 초당 옥수수, 명란 솥밥이랑 포천 떡갈비로 한상 차림받고 양평에 수영장 있는 펜션에서 아침 명상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 수멍을 하고 있습니다. 수멍, 그러니까 수영장 물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다 보는 거 수멍이에요. 명상하면서 자축 신청곡으로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신청합니다. 딸, 나에게서 소중한 제일 비싼 선물이 바로 너야. 고맙다. 예, 아유, 우리 따님은 비싼 정도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도죠. 너무 귀중하고 귀중한 존재. 따님이 혹시 요리사인가요? 어머니께 생신상에 옥돔 미역국에 초당 옥수수 명란 솥밥을 게다가 또 포천 떡갈비까지 올려드리는 따님이 이 세상에 있다니. 축하드리면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6월 15일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목필균 시인의 6월의 달력이란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서 6월달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 해의 허리가 접히는 달, 계절의 반이 접히는 달이 6월이다. 예, 한 해의 허리가 접히고 계절의 반이 접히는 6월에 또 그 반이 접히는 오늘 6월 15일. CBS의 한 페이지가 크게 접힙니다. 개편으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낯선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익숙한 풍경도 있어야 좀 적응하기가 수월하겠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익숙함의 중심을 잘 지키겠습니다. 애청자분들께서도 계속 CBS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쁨, 음악이 주는 행복. 아바, Thank you for the music. 오늘 1부 끝곡입니다. I'm nothing special. In fact,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5: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합천 가야호텔에서 듣고 계신데요. 단 한 사람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들어오셨습니다. He hides my soul. 놀라운 구세주. If ever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네, 2부 순서 이어가죠.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였습니다. 뒷자리 3459 쓰시는 분은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입원하셨었네요. 길었던 열흘간의 입원과 퇴원 후 주말을 잘 쉬고 오랜만에 출근합니다. 조이포유에도 큰 변화가 있는 날이네요. 말씀드렸듯 미나님이 중심을 잘 잡고 가주시니 안심입니다. 자주 사연을 보내지 못하더라도 항상 기도하면서 청취 잘할게요. 예, 그쵸. 오늘 CBS의 개편으로 여러 변화들이 있죠. 아까 어떤 청취자께서 미나님도 다른 프로 가고 싶으실 텐데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혀 옮기고 싶지가 않아요. 전 이 시간이 제일 좋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좋고 이런 제가 계속 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와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가 새벽에 한 번도 지각 없이 예, 이 시간을 그래도 무난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점이 좋아서 이런 저의 의지와 회사의 의지가 잘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오랜 시간 제가 이 시간을 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이 아 정민아 아나운서가 너무 오래 하니까 이제 조금 지겨워요. 이러시면 이제 그때 제가 바뀔 수 있겠죠. 네, 그 전까진 저는 이 시간이 좋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좋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뒷자리 3459 쓰시는 분 주신 신청곡도 함께하죠.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25절과 27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요, 동료 사역자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투옥된 사람을 그저 가두어 둘 뿐 음식이나 생필품은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는 바울이 옥에 갇히자 필요한 돈과 물품을 보낼 계획을 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의 적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러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자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이해득실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하기에 내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동역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아름다운 동료관계를 쌓아갑니다. 예수로 물드는 예수의 동역자들은 서로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이 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20번째 묵상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More about Jesus, 예수 더하기 원하네. 그리고 위정택님께서 39년 전 은혜 받은 곡이라고 Close to Thee,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신청하셨습니다. 비공개로 오신 분은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고 단 하나 있는 남동생 완도에 사는데 지난 금요일 입원해서 오늘 어깨 수술 오후에 한다고 하는데요. 가보지도 못하고 아유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깨 수술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던데 오늘 수술 잘 되길 소망하고 동현아 긴장하지 말고 수술 잘하고 다음 달 누나가 꼭 갈게. 그쵸. 이제 누님도 이제 일을 하고 계실 거고 완도가 가까운 곳도 아니고 계속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아로아님은 주말에 병원에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 수술을 한 지 벌써 5일째. 오늘부터 슬슬 일어나서 재활치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소미님 댁도 사랑하는 남편이 오늘 8시 누나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어요. 가족이라도 이렇게 장기 이식을 결정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두 분 다 후유증 없이 수술 잘 되기를. 아프고 편찮으신 댁이 많네요. 우리 애청자분들 건강하기만 하셔야 되는데.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로아님 신청곡으로 나누겠습니다.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6월 15일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캐스팅 크라운즈 Who am I 남기면서 마쳐요. 감사합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계산법은 일단은 다들 뭐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여러 실수나 착각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래서 크고 작은 오차가 발생합니다.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산법은 확실히 다르죠. 뭐 정확하실 뿐더러 너무나 절묘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내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게, 그죠? 아주 놀라운 셈법을 보여주시는데요. 가령 하나님을 위해서 패배한 자에게는 갑절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자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시며, 기도한 자에게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진 자를 가장 높여주신다는 거. 이번 한 주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잘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오늘 꾸미는 자유의 주님의 계획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계산은 오차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절묘하시다. 우리 몽돌님. 그죠? 아, 오프닝을 또 한 줄 요약 탁 해주셨네.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예. 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시고 심지어 후하시다는 거. 예. 또 주님을 위해

에서 헌신하고 또 기꺼이 낮아지는 자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 또 이걸 또 우리 기억하면서 한 주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닉네임 하루님 도와주셨고요. 어떻게 주말 주일은 잘 보내셨나요? 어젯밤에 와, 막 천둥 번개 치고 비도 요란하게 좀 내렸었는데 오늘은 지금 화창하게 갠 굉장히 어떤 그 산뜻한 그런 풍경입니다. 아주 싱그럽죠? 기분 좋은 월요일이 열렸는데 우리 봄보로봄님께서 뭐지? 훈디 저 개편돼서 다른 시간대로 간 줄. 예, 굿모닝입니다. 반가워요. 지금 출근 중에 방송 듣습니다라고 남기셨는데 예.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변함없이 아침에 함께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시적으로 저녁 6시부터 샬롬 CCM이 재송출이 돼요.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제 듣고 계실 저녁 시간에 오신 분도 계시겠네요. 환영합니다. 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또 6시에 생길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3459번으로 길었던 열흘간의 입원과 퇴원 후 주말 잘 쉬었고요. 오랜만에 출근합니다. 오늘 조이포유 채널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군요. 출근 때는 자주 사연 못 보냈지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조이포유 화이팅! 이라고 우리 또 변함없이 애정을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 고맙습니다. 우리 조이포유 채널뿐만 아니라 뭐 음악 FM 또 표준 FM도 DJ가 이동하고 이런 또 변화들이 있어요. CBS 라디오 사랑하시는 분들 더큰 응원과 애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조이님, 그쵸? 우리는 연약하니 하지만 주님은 늘 넘치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샬롬. 우리 은진님도 하셨고요. 은하수 구수롱님도 좋은 아침 샬롬. 예, 잘 주무셨나요? 강난초님, 5, 6월 감기가 와 겨울보다 독해. 독감은 아니라는데요. 주말 내내 기침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많이 쐬서 그런가?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요. 그죠? 예. 저희 집도 어제 비 오기 전에 너무 습해가지고 에어컨을 처음 켰어요. 저희 집은 어제. 근데 이제 에어컨 켜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에어컨 또 세게 나오는 또 공간이 있잖아요. 냉방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리지아 님도 와주셨고, 훈디 그동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다는 오후 6시는 제 방인가요? 맞습니다. 아침 7시, 아침 8시 샬롬 CCM의 생방, 오후는 제방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월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열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들, 사는 얘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셔요. 소리에 부르는 낮은 자의 하나님.

Singing Ants 예수 내 인생의 횡재 들었고요. 앞서 크룩스 피처링 황성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 곡은 우리 3459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한미영님 좋은 아침 은혜로운 주일 잘 보내고 맞는 월요일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여기 활기 더해서 화이팅 네, 남기셨고요. 패스하자님은 샬롬 화창한 아침 좋네요. 낮엔 무더울 거라는데 그래도 지금을 즐겨요 남기셨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도 뭐 32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이제 여름이에요. 초여름입니다. 그 뉴스 보니까 막 태풍도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 또 장마전선의 영향도 이제 조만간 받을 테고 여름이 맞습니다. 너무 매콤하게 너무 힘겹게 올여름 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온열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닉네임 바다님 아 조이포유도 개편이 약간 있군요. 훈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줘서 고맙네. 예, 하트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남기셨고 고맙습니다.

허유미님은 주말 주일 잘 쉬셨나요? 출근 전에 빨래 널고 바쁜 시간이지만 샤시 들으며 잠깐의 여유를 갖습니다. 유미님 잘 오셨습니다. 문평아님은 나이가 드니까 어떤 변화 뭐 이런 게 싫어지는 1인입니다. 익숙한 훈디가 있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오늘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저도 약간 제 성향이 제 기질이 익숙한 걸 좋아하는 변화를 약간 두려워하는 게 저도 있거든요. 그냥 편한 게 익숙한 게 좋고 아.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또 뭐 인정해 주실 때도 많지만 정말 어떤 변화가 필요하실 때는 환경을 흔드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또 있더라고요. 예. 아, 그 좋은 글귀 제가 제 카톡 프사에 저장해 놓고 틈틈이 보는 글귀가 있는데 제목이 그분이 손수 짠 무늬라는 글귀입니다. 너의 계획을 뒤집고 너의 꿈을 깨뜨리고 너의 하루와 인생에 완전히 다른 전환을 가져다주는 뜻밖의 일을 받아들여라. 이는 우연이 아니다. 내 시절의 무늬를 하나님이 손수 짤 수 있도록 그분께 놓아드려라. 돔 헬더 카마라라는 사람이 남긴 글인데 아 굉장히 글이 저에게 힘이 되어줬어요. 아, 순간순간. 내 시절의 무늬를 하나님이 손수 짤 수 있도록 그분께 놓아드려라. 너무 내 힘으로 어떻게 그냥 버티고 아등바등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라. 그분이 손수 내 삶을 이렇게 뜨개질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놓아드려라. 아, 그럼 멋진 무늬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선화공주님께서도 와주셨고 예, 오늘부터는 출근길과 퇴근길이 만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한시적으로 예. 반갑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께서 앞으로도 쭉 CBS 고정입니다. 출근 버스 안에서 보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산나 이 회장님이 많이 수척해졌다고 삼계탕 사 먹어 라며 제 계좌 입금을 해주신 거 있죠. 저 지난주에 좀 힘들었거든요. 은혜 아니면 들려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이고 쓰러지실 정도면은 탈진? 몸살? 잘 쉬고 잠도 좀 푹 주무시고 그리고 예 삼계탕 사 먹으라고 주셨으니까 이걸로 꼭 진짜 보양식 드세요. 예, 신청하신 곡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

데일리 브레드 은혜비 보컬 이대헌이었고요. 어노인팅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그리고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 이 곡은 우리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 곡 만났고요. 1512번으로 어허 훈디 재방하니까 본방 안 들어도 되겠네. 언제까지 재방하나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니 진짜 에. 기리지는 마시고요. 아침에 생방송으로 만나니까 예, 또 좀 생동감 있게 본방 사수 해주셔야죠. 예. 제 방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 한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닉네임 행복한 엄마님 오랜만에 왔어요. 아이가 2주 정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잠을 못 자고 있어서 친정엄마가 출동. 아이 엄마로만 살다가 엄마 딸로 지내보니 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손주 과일 주시면서 제 입에도 딸 입에도 넣어주시고 유유. 엄마를 집으로 보내드리기가 너무나 싫은 아침입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정말 뭐 세상 든든한 내 편. 아군, 그죠? 구원투수, 우리 엄마, 아,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이렇게, 아무한테도 하지 못한 그 속 깊은 얘기도 꺼낼 수 있고, 아, 그래요. 아, 엄마 찬스를 계속 쓸 수는 없죠. 아, 어머님도, 이제 엄마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예. 하지만 있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아, 정말 소중한 예, 그런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닉네임 미리암님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온이 많이 올라서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는데요. 지금 군대에 있는 우리 집 1호 눈만 빼고 완전 무장하고 GOP 순찰한다고 해요. 지치지 말고 힘내길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치. 군대에 있으면 에. 그치. 요즘 많이 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장비들도 의복들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겨울에는 뭐 더 춥고 여름엔 더 뭐 덥고 예. 그래도 다 그 혹서기 매뉴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 날이 너무 더우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또 군대 내에 어떤 지침들이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군 장병들 화이팅. 닉네임 달콤한 하루님께서 기프티드에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청하셔서 요곡 함께 듣죠.

시와 그림의 아버지의 응원가 들었고요. 위러브 아버지를 닮아있네. 기프티드의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우리 달콤한 하루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자, 벌써 1부 마지막 곡 트루 워시퍼스 12의 선하신 목자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가끔씩 그대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 부는 쪽으로 흔들리나니 꽃 피는 날이 있다면 어찌 꽃지는 날이 없으랴. 온 세상을 뒤집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밤에도 소망은 하늘로 가지를 뻗어 달빛을 건지리라. 더러는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와 일기장 갈피마다 눈이 내리고 참담한 사랑마저 소식이 두절되더라.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침묵으로 깊은 강을 건너가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이회수의 시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